나 희망 유성마요 생각 상만을 돌리는 것 봐. 이 손을 맺히는 기트랑고 그냥 남아나 하? 다음은 그분 프로그램 호드가 생자마노 그냥 남아나 스카게요. 야나 카스바니 투라 다우소마이 독마지미 니콜라 치용 남이 하? 이 소마이 층아나 시마나 하중 금부지 프로그램 호크나 땅이야.

나시망 스웨터 판딧 아로 나르슬레니 그파 데비드 필름니 기코 크나하 다음은 필름니 기코 차네시마나 크나탕겐 완둘 히라제 필름니 우드나란 아로 람상카니 그파 니가 헤 큐 추라티 헤 예기코 크나하타스카이나

나시망단 티마락니 기트랑코 크나스와하 아르웨 기트랑 박사 차송가타니 기트랑코 가마타니 소메베 야난 보나하 다우치기니 콜라치옹아하운 델리 스테이션니 와탓카파 베벳 파르티 프로그램 SMS 키 바하니 BBS 키 타라니 치기니 미닛 솟봉아 봉아오 베벳 파르티 차로카 사바지오 베벳 파르티 히트 슈퍼 히트 사 콜라치오 베벳 파르티 만차히 기트 그니 바지오 살니 잉글리시 코보르 그니 치봉아 살니 힌디 코보르 그니 콜라치오 베벳 파르티 프로그램 Gatham Baju Hindi Kobor, Aro Gatham Baji Minit Bonga O English Kobor Kok Nasogen, Yan Akashwani Tura.